0: 싶어요. 인사디 모니 우리 내 고라 가야라 우스관 드라사 아차발리 엔조 니무만 와누나 안사디 와에 제실루에 코사 안사도 구시디나 옌 아나만 우쇼파자니 우쇼 외쨘룸
1: 에트레가인데이웨
0: 오트레구이웨
1: 맨에 테텐라미나
0: 아마냐